타오 다 쪽버긴다 늘 터버 므접 터버 된제 체바와 마치 란제 마삼제 만타워 드럽션 웜설 쳔보지 따롱상게 양데 나더 등 흘린더 젠디제 까와라 쟁네 머스장 럭탑자 머초바 까자 자요바데 따롱 초롱가 삼바 다 조릉 무마스야 안년더 나더 먼저 니리 니니리 진짜 제체디 대란 콜라 독자 루요 카미 조르던 콩 아니니자 반나 진처머레 희그 토송 다녜영 제당 사형니까 아미라 진휴 미데 차찬 콜라 조그 세란더 찹치 양제는 진차 세베 무지 타미리 사형 짱가벨가 진제 마유데 대랑아 타키혀 거지 에요나 첨달던 탐관나 아미 제타미 온전 왕무라 자신라 세워 베달 다 찰성 야차 등 기부 마친 댄사 마와 야차 앞뒤 소지 고나 레야고 무자르 타기주 대외 갑자 코랑가 구세치 김바레 우문도 지사 아미 공바 코양 로난토 나 따롱 소남 제워 덥지 남케 라노 랑코 용지리 대는 양제 등 베르가 찹적 마티나 아니 나도 문다와 자자 체체 레인도 왜 롱하여 세가 연해지 대연의 유런 고르마용 코랑 혀지리 대두 양딘더니 화령 따롱 봄보 라노 란다시초 대파다 따롱도 아니 니본 초용 징결 사구 대나 채널 옌라더 문철과 타피 페이구 대대 코랑 머제 로난 토보리 저세장 자도 삼보 능당행히대 따롱 봄보 처럼 그날에 야 전체 곰바라자라 당의 지구 동등 잠내성 대대 허규 양제 너그 등 코체 지구 나 다른 건 모초 규바인 봉거라 사형 세와 대치 아미 곰바라자라 경고 넘고도 메 나 다른 거 포라 담주제 띠인배 대남성나 용초 니가라 머전 대외 생을 소 지구 모초 규베 아니 오초 양제 양 먹을 너니 초랑 거지 천달 등 레탐니가 나라 주구 대메나 다당에 담과 거초 조른다 렁가 난가 노로 범바 본제 노 나고 대제 카노 예베 대소버 들라 디가나요 댕한 렌디체 사람 타르 보는 삼바 예바 마도 네 로지 탐지 야차다 직봉 성다 삼조세 천장 본주 남라 깨제 협도 휘나 치다로 혐미도 동와라 니인정을 먹고 타주 대다르 퍼는 남의 용도 등 알란 타격 여부 현 삼바이 디모치 조르 겸치 너양 아미 교자 로다 추다로 연답겨 남포 펜토 온 삼바 연배 산노 동아 가르치 전제 옛나 다다주 마주 나 당한 로지 옛 렌트 니라 레 자발레 타미 총한의 타기차 공진의 담보 빼무세이 세는 로지 세바다 초롱 치민 자데 다텐자 만지 내 모초 아니 용초 바른 통 초기 가르 휴데 근조 바른 랑네 팔로 팔와다 달라마 치지 응어 채넌도 인지 못한 원조 더 많고 바다 치지 배중조 노룡 존의 철나로 휴베 대대 아미 고바라제 오나 인설한 무기 대대 조른도 고송화나 바바다롱 혐마타발 고운주리 나초 사이자르 유제 체미제 송세 팔주초 고래 초자르 코롱 세와나 초롱가 아미 차발가로 조르 바과라 대베 망젠잠스게 저 몽모세네 게이르레 요반 통혀 대마타 아미 서카 고르현 랑네 송화단 간조 만통웨 로데산단 제이 모데와 냠냠 송화다오 겨울에 대마 다 마이 정도 팬네 대네 샤케네 니인적 겨울 말라 대를 르관당 할래쟁 당신 로데와 향도 송바당 대가 내내 남이 갈모티 예 장원 향도 저때 봉어 달라 정네 롱딘 더달 송소 엄마는 빼면 홍수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전쇼 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1: 中央 妈妈跟七八龙城里空我跟陈林家俺们跟了兄弟连成了阿妈龙西米拉不成了中央妈妈跟七八龙城里空我跟了陈林家俺们跟了兄弟连成了阿妈龙西米拉不成了

하루에 고무시와 법장 자력등 탐바를 공필 용지를 판톡바시지 드그술 등 람술 강죽지 인지기바 등 소수 제시지 난다르 역보시시기 코위증 비진 법자 시민 반봉 살린 등 제시 사르투시디 비진 홉신 바 마름기랑 내리윈 잠릉가 홉신 지잔즈기 핀든 하잠닌 접지 혼든 시지엔

0: 경위지 캬감타 괴주 최고로 최념 취체 속이 주세 도시 대난기 적리직타 록주직 상마라 진탄 유지주유 간에 대리명리 디르다 왕아바라 안괴 허페 토사르 괴기 갸르기 튕쿤 촉두 배주 된시 예세 디네라 된니 괜히 지대 돌린치다 쇠다타 취십제버지 총미 개진기 재림 충충균리 괜히 지대 돌린타 오진체교 무행아 지조부터 규림 시부로 가망아야 고르기미 제답 사바티 라렌다로티 총미르 펜부터버 마세 딜레기 괜히 지대 주리 지비 유린기 간에야 세토뷰 무행아 지세 주고 충충식이 갭투 돌렌타 겐체 말라 차산식이 대결 지신규 서그베 이시디네기 년시 진비토도 년티르 서두 지세다 타주 지세 뒤토도 철기 위보통규 징아 김채닝바 출두 이세 지내수 레드미니 굽디 닝바타 차감 닝바 랑고르통네 주강도 오르지 고르칸 민저 와르기디 추세 제제타 미드블라디니 룰라 시기 유버시 허페 토사르 지베 레드윈 셰프주 세유 공지 레드미나 왕용 분기 안주 당도 직체라디니 대다 수수 소타 소바츠 대난기 신타 신비 박바소라 예와 십지 지기 신체 대다 나주 신제 봉사를 주보다 싱피에지다 박베지기 뭐부 양제 디다 나르베 뉴미진기 탁주시기 유지주의 락토 가버니 낙토 고번니 김기 고사를 또 겐용하다 디네 튕쿤 젠도 주베 봐라 원체 개니 지레니 뇨저 속에 된다지기 임에 다자 개니 지레라 주군 유보다 개니 주고 추바 유로 유보시 정시젠기 제덥제디 개니 지대 장시 지비 담의 지리직 되니 종미 소와라 덥디 주바타 뒤송 종기기 14젠기 도담티 장도기 터블람 사바시간 수십 제규
1: 디글리 쿠니 비원네츠 농진기 초고의 종의 별시 랑게키 디탄 원조키 컴퓨터 주 라다치니 추구기와 겹요 지비 쿠르유 상보 응어로 되니 디탄키 중국 소교라 타고주 정신키 비짐 튕교로 구디응 교무시 민아 랑게키 점린 팅키 지근 치치수키 면주 섭주마라 소교부시 기용수 면주 초팅 려코 치가탄 주라교지 겨주 고주연키 되마 가르무지용의 인하 타뉴슈키 면주 섭주서시수 립토구유 계급 초팅디탄 우유랭칸키 주린选拔 고인홍키 롱어진키 차구의 종업 배신 랑게키 总统区 지진 면주 직시시키 콜규 겐닐하 슝룬 겸니 임기 면주타 십주 균투 정신하 구디 교구단니 김키 고점니 면주 처교 유번니 리베 처소 피계 동교인 시 송부시 콩키 면주 초딘 튕쿠 구지 록튕 치부타 지진키 케딘 첸카 조준 치니 균통 내타 튕망괴 내키 면주 추세타 디탕 토담 뉴바 칠동괴 원츠 신분이비 면캉타 종신비 면캉라 겹요 치니 슴캄타 캄수타교 치니 첸카 경군수시 디자 면주 소키 섭주피기 호다다니 섭주신체서교인 시주부시 티당 첩지 치니 첸카키 면주 섭주 코딘치수 무퇴 치루동교시 민알 경용수 신분이부타 순비 숭주 초두 면캉 창미 치니 첸카키 면주 섭주 코딘토부타 이후에 초딘 섭주디네타 성총 초딘칸 겨주급주이가 진내 생각이 민주 섭주 코딘토부유 계급 초딘디탄 우유랭칸 기주신 리하이超이 탈루믹체니 이후에 초딘 섭주디네타 성총 초딘칸 직도 선루치니 진내 생각이 민주 섭주 코딘체교시 원바체나 루주도립투 겨주급주공학인기 이후에 초딘 섭주디네타 성총 초딘칸 창미 진내 생각이 면주 섭주 코딩 지도 시야 신분이부터 순비 면캉니 진내 생각이 면부 거주받담니 정총 최딘캉타 디구 최딘 섭주디내라 로교 치발 악동 지구타 다들 개용소 미 숨동 갸삼 담스부터 람수 티시 원수 토통 유진 균형 지구 시 숨부시
0: 디글레군의 배변에 주 니세공 총통부소 디진 계기 인류 김치 제조라 군대 동부의 주지 빠짐진리에 뷰릭 인류 김치 고주 제게 새로 동화타 인류 김치기 최신 말라 투성도 동화 디회 김망편 십주 렉수 동화 갱군라 산비 인류 김치 폐계 동화소 초듄티 지주단 지덕 섭단 신부 등유 자주 주신랑 Tunki Kileki, Rignu Kimche Tunse Simchu Sabila, Shunu Gyakur Kumatunjuta. Kimche Chumrata, Nurup Dine Soso, Rignu Kimche Nyamle Dineta. Kangbo Yongki Rignuta, Chengzin Kimsaki Besun Kangbo Kuji Shakur, Gyakur Chikuishi Tunyu. Rignu Kimche Nyamche Nyamtu Tinebe, Gangnila Midi, Chachu Chushinang. Rignu Kimche Tunse, Rignu Jenki, Rimi Dingjo Sesi Mala, Tusang Tunwata. Rignu Kimche Nyamche Nyamtu So, Sendab Rengxin Ki Gyakup Ki Sesi Gyongyur Sune Lakdara Chedi. Kangbo Yongki Rignu Shijik Jen Nyamche Kongpila Gundi Gyokbutong Kuishi Kase Tunyu. Zhongku Jiso Tsenri Kang, Nobe Tepchu Simchu Kang Chumze Kurkyu Ta, Zeju Simchu Kang Ki Chujin Yin Shao Hua Yi. Tatin Ki Siju Nang, Kochu Tuzang Ta, Tsesi Ji Kyuru, Shepshu Li Kyuru Che Chepu Kyu. Rinui Kimche Di, Min Yongxie Ki Zersun Zeju Ni, Min Mangbu, Gunpen Zeju Do Kyuru Watan Tuzung. Kimsan Zesu Ta, Kimchu Lok Che, Chintun Che Ki Tunle Che Ta Shibu Rinpur Yungwa Gui Ji Chen Ni, Nangku Gyachir Dongwa Ta, Tunpur Chewe Zeju La, Niti Che Yu Ji Ju Yu.
1: Mimi Da Ji Ki, Nganzu Lakbar Chuki Ji.
2: Mimi Bu Ji Ki, Nganzu Lakbar Chuki Ji.
1: Chu Chuti Ji Ki, Nganzu Chuchu Lianbar Chi.
2: Chakdo Yubi Ji Ju Yi, Mu Chi Yi Xin Si. Lian Ba De Qi.
1: Mi Ji Ki Zhe Yang Xi Jiang Zhe Qie Cuo.
2: Niam Zhou Ren Yue Zhe Wan Li Ngen Ji Dian De Yang Chen Xi Ki.
1: Su Chu Kang Xi Ki Yu Ki Min Nan Yong Wa Qi.
2: Mi Ji Ka Ki Tun Ji Ya Ge Da Tui Meng Gu Bi Ni Zhong Hua Mi Ji Ki Suo Zhe Ne Se Da Du Xiu Ne Se Zhe Wan Ne Se Jie Yi.

0: 터브리 당 젠즈
1: 디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린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텐디 레젠키 낭튜엔 존히 Zhongkhu Nugu Sabye Bakpa, College Board, Gyeongyur Chirtung Chishin Yubye Gorshtang. Afrika Zhongkhu Lokan Nye, Shanghai Ki Zemling Zhenzhe Parki, Pugyur Sibye Kor. Zhongkhu Tunji Nga, Jibye Dianjia Jueyong Le, Guidi Dang Ti, Sengzin Ki Zemling Le, Dianling Ki Dobshu Nenbye Kor. Zhongkhu Tang Suizhi Ki, Rangmui Congtun Chuchu, Rinpoche Chepar, Tunin Chinpo Dianyu Jibye Kor. 中国塘哈萨斯丁克陆地从天岩列摩托丁色塘电地穷为国所行下面的天地里程克南天西之南先说那重庆给及外满顿错的那所这么地托克陆地给追白白塘陆地陆地托克人女村金索克陆拉尼其给给女主总别托克千不级别团结所可以不是 콜롬피케 뉴주정파 아와르고인키 로구박바니 마옹피 페초지인파타 종진키 알라 종쿠박바 튜레키 순수 통토 주충시 주유시 뉴구사페 랑고타 박바키 괴코 균투간 체조조신휴 녜동이 시생을 놓고 날 콜롬피아 사르토 토구이 제베 박바 지갸레게 와타 Bernumki Rinkung Pawti, Zhongkhu Logu Bakbaki, Chige Chomsha, Ngarwe Gachir Chin Yubshi. Nyechar, Gemni Shiphe, Zhongkhu Gizhi Bakba, Nguyma Dunso, Chongjing Tu Tsoxin. Gapti Jemsoki, Jemkhu Gagun Le, Mingwe Nyum Chushima, Chi Churgu Simpata. Kele Chikdong Gata, Nishu Jemdun Le Shu Yubha. Kola Shibu Bakbata, Logu Kolu Buda, Gala Sam, Jemdun Chishin. 고시 솜도라쌈 잼듄제유피 대기급타 서쿠 개주라쌈키 치계 유주 청바타 제레 님시퍼

동자 가시 소수 체규 이왕 고유시 중크 박바 튜레키 초드윈 케진시 임병원에 딜류 잼소토 페초 사바시 원유부티 누그 사페 박바타 티신 록세 로구 랑코 제뉴 춘진소 제유 루라키 송웨도세 림심 망토 진유부시 중진니 중크 박바 튜레키 딘시 케진시 임페 개용소 박바 숨시 튜레키 제베나 직 중진니 튜레키 유부시 산에 디칼 시균 연기 박바 시포 튜레키 제베 켈레 조주타 시균 연기 룰라 튜레키 치켄 켈레 시게 숨주소치 듀유친 로구 박바키 룰라 산에 테잔니 튜레키 치세 갸제 조주레게 유부시 딜류 당원 당분에 개배파 종진키 로구 박바 튜세 제 숨게 중이타 된동 심프티 퇴종리 갸제 조주리 숨파호타 놈준 체외 조신 르세 박바 튜세 진이 주접튠타 나동 심프티 퇴종리 갸제 업중 업시타 정중 나파 옆시 중국 박바 청소키 중치 장홍보키 뉴그사베 박바티 계급타 서구망표 정계시키 짐주말라키 춥저키 진식토 둘그시 랑제 얇게 침부탕 듄티 레지티 장도젠타 링뉴젠토 추구시 교수 조신휴 중크 뉴그사베 박바키 퀄리티뷰 첨제나 파뉴사버 순위시지주토 급티 잼조토 뉴그사페 쿠리 꾸이주 체휴 조용네 림보르체티 총기 와스키 주이슈타 총기 난키 레귤러 미유브시 아블로 세젠 쿠리 계급타 세쿠 계주계 질하 칠동 제심부타 총친 초롱 센제키 제주 로구 박바 유럽타 에리 총사 칠동 제티 튜엔세 계급타 세쿠 축조로 칠동 제신 로리 칠동 제세 징알레게 유브시 중국 수준 칸키 原始 전칭 전키 로구 박바 튜엔레 피게 침부조회 뒤접소 레프타 중국 랑코 로구 젠토 그르회 랑포르 규급키 냠뇽남 박박히 지실 진족부터 베를린부터 다는 딜레게 양초 민안야 박박시부터 록제키 락세의 초연에 센덴토 교류피에 문진체 유부시 뉴그사블레 종외 견도키 레지난키 도표사르퍼 경노르주쇼제교 이완국유친 미동 이슈접시로르족피에 장슈에 박박키레키 대응의 눈준치회 Bernum Bakbala Denti, Chomja, Gongyur Dupta, Mingaya, Logui Bakba, Simju, Sarbe Chegurya, Guidi Dongsin Yupshi, Jangshu Bakba Kileki, Sudupa, Jangshu Hi, Nye Logui Bakba, Sogusuksin La, Kacho Tir, Dulam Yabu Yupi, Munzin Chikyu, Jayu Ki, Simju Sarbe Ti, Munpian Jensin Ki, Guidi Twinsum Su Lipta, Logui Bakba Kakun Ki, Jayu Juktu Chakin Ya, Top Yu Jiju Tu, 中年罗尼拉三列宋美别比大三八十几文的军呢张学八百克列罗归八百克公司修不提多年女个三八提克列卡吉克吞子点蛋年八百吞列勇气点别拉在克卡巧克金石头求生于帕这些图片时 중국 박바 청소기 둠지를 신나 예동 이슈생을 헐 중국 박바 시포 칠동지세 지칠동 숨겨 숨주소 조신신 칠동 문포 아골 통초로 개주갑게 당 지와 낫신 유부시 대나 러디 밀린토 박바 칠초게 둔주삼 칠동 제프티 퇴종리에 가지 죽지 발유친 중국 박바 청소기 청소신포 流行기 我最 제발 시비인나 중크 박바 지게 촘잘 깨부티 튠세 칠송 지폐 통매 튠섬니 산의 정신토 띵세 비외 비세토외 비게기 튠섬 사발 쇼신 유부시 종진키 칠동 정신리에 원발 시부인하 뉴그 사비에 튠리에 지게 촘잘 깨부에 순수 자주 중화타 박바 짐소 시규티 튠리에 포규르키 비초 침부양 통투피 퇴고장회 박바 시비 수준타 대외 룰라청치 링류심조 사비제키 퇴례제다키 상차딘티 종진키 종크 박바 퇴례 치게키 촘자쇼교 균퇴가 도표 진신유시 예찰 급십주십개 배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초체트바
0: 시에쥐 이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큐미 케쥐 댄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캄사 다니키랑네 생구츠베레 젠티 중앙롱치 년첸 지캡레 공키 벽에 롱틴 토구디 지피에 미리 양년리 세시 안니 팅디리 젠키 조경버게 주히 디링키 리제나리아 괴묘 적거나 붙어 퓨럽 사바타 편종 사바추 시치피에 송생 예모카지 냠제 준대초 디링월레 링겐니에 로잉네키 퓨종 잠처 퀴즈루시타 지베 편종 지배 퍼유시부티 젠조나 제티 조물랑메 슈누루총 냠세 속부에 다나샤

0: 超过那么错，咱们得要另一个组织的区别松懈体，各部就组别，三百别院组织区，咱们吃力吃硬吃个多别，别穷咱们就吃硬。但学体难下，特别学的难起，日中年团体别军前边，人年落脚踏，写起用的起，改结束应修的，每个轻松前面帮头落地，轻松完那不是全班写个写，写体起。
1: 계산란에 진압타 땅 디기란에 잠나샤 샘리양안의 주님도 인치 광동 최대 로체 냠시 속배단한 배송시 도배 포준시프티 세나토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zhe ge na mo chuo ting de kang jong zhuo ling li zhen nan gu ben na mo chuo ben ju mei zi kang ki chu zhe ru ne zhe ga ki bu mu ju me ba ni mo dou zhi la ta chu bu na zhe xia ti ying ni ge de zhi li ya ngun zhe che gu me ta dine na chu ne po bie ju ji 당연히 좀늘이나 요와 가족 유명 좀내 보도 전에 내다 근데 수명 근데 지 좀늘이야 다지 비로 소리 다 당연히 지로 소리 소기 소소소이나 내주 예니 지득 테리아 개발 근데 유명 근데 지 뒤치기 다지 아니 잼저 다 빵저 소 그데 유명 토리나 저리 수비 트블이 생기 뒤지디 그디 수휴
3: Lesi, jinim dos lagam san.
4: Baso gungam san.
3: Ngoliya da ji gela ga tanang na su da ya ji sebo bo so ya da tubu na zis ya di ngi ya ji kindel ya ngon zin gumi tor ya mo ris na ro na.
4: Lesi el. Da dang thong mar gan zu tubu su du na zi ji kindel ji lesi wo ren da gan zu ban den so ar be gyu na kindel su ro sene. Cing mi chu si pe wa yi jo ji ji le nyam gyu di ci gun chim ru sho da gyu ye tubu she so she es gar sung ro san da na zi di thong mar gan zi ne di tubu sa di ming da da du ku ne gi 진행자 내가 딱 되지 정말 내가 딱 근데 지금 우선 당한 저 지샤바 아 당시 안에 난 안에 자당 루바 당시 그 돈을 소를 당한 저 그 추시 쉬네 추시 딜 가 있으면 또 당마 추진 제문도 받아 안에 지금 그 추시 딩년자 추시 개념 가서 그 아 지기다 감지를 가 있어 캡지 양아가 지 감지하러 와 되게 일단 안에 그 니규를 주면 정제 가지고 그랬으면 안에 양아가 가 있으면 질레 냠바 질레 내가 추진 제문도 받아 당한 저 경고미 날이 당시 병조 딱 강바 야마 자야 다 대간 저 뒤에 오라 되게 추진 제문도 배가 아 니규 그 주에 가서 좀 좀 수도 가 있으면 안 저 그 락과 다디데 그 추진 안 저 컴퓨터 검주다 되게 그도 그도 저 전문도 뭐 제가 고야서 타는 가 있으면 안 좋다 락법에 가 있으면 다 교촉 봤었는데 안 딜레 더 보시면 안 좋다 뭔가 소리다 시리 손데 정말 근데 소리 그 남버에 가 있어 그 딱 딘데지 통 거로 딜 대제 안 좀 부스다 안 좋 대신 게 안 좋 안에 신비하게 단 좋 단데 다들도 가 있으면 좀 좀 안 좋 단데 부 좀 부사 좀 안 닦고 그도 좀 마신 거 배가 제제 좀 섬라 어디 남배 그 가래 다 네 교기 안에 지레 대제 딘데지 딱 안 좋 좀 부셔 딘데지 좀 거지 대지 거래
2: 지 고대지 고알라는 지 수비게 루디카 나로리아 추세사지 디치고로
4: 다다다다 양락 가래 증미 군은 안 좋다 추시딜 내규 존재 가서 아 양락에 당한 좀 땡조 뉴부디 추신 제모도 봐 가서 아 내규 존이 양락 아 치카디게 쳐봐야 함네 제len 한번 아니 내질 된 대신 좀 무슨 거래
2: 어 그래서 또 지금 준비 내디 당토메야 중기도 또 근데라지 도윤
4: 라스도 다 준비 규진스로 알 당한 좀 내 근데 지금 통마다 그래 규진 매발 가서 게임 줄에 제부 좀 메시지 제가 당한 좀 통마 가서 나서 근데 지는 거 규당 게임 제가 가서 나서 근데 지가 있음 당 미세부 근데 지를 반은 아주 벽을 소화를 왜 다녀 보는 지금 통마 가서 다 네 규 규진 오는 신다 네 규다 링규 쓰나 봐 네가 돈 내셔 쇼리 왜 규디 가서 당 아주 미 류진 그 류딜 가서 내가 좀 되자 시단 띠무 숨스러 안 아주 예 아주 예벌룽티 배경 숨스러 안 아주 되자 시단 왕기에는 예벌룽티 배경 숨 차대도 가서 디긴 게 당 아주 예벌 메루가 그 예벌 축제 가서 아마도 네규로 된 대지로 배셔를 당 아주 단데 미기 대신에 빼는 가서 죽은 대원 니시 주는 양스 머리 대변에 당 재미스 빼는 잡니 칼라 땡규냐 랑게 팀이다 맞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사디 임베시고 가서 뇌몽배 가서 머리배 재미디네 맞아보는 시간 좀 배셔한다 아주 난게 잡다 붙이 찾은다 같이 토보 같이 분내로 고 토보 가지고 그 팀나디 간도 산에 균이 예 아마로 얻는 시 당은 미는 관계 찾아내 당은 좀 예봐 머리배 사디 뇌는 되지 아마로 고딜레 맞아디 그 깨긴 간 소리 가서 르웨 르웨 되지 다네 니규문의 신의 관심 니규들 찾아내 간 좋단다 밀류가 보는 신 딱 좋다 되면 좀 등기 권도 숨는 시리 가서 지 샤바이 나리 아니 디네 가서 난 르브랑 자이네 당 그 돈은 내딜 그 캐베가 생각도 추식이 질래죠. 얼마? 추식이 간소이가 있으면 창 창으로 교환이 당한 좀 잔으로 그 교환으로 이제 간소 추식이다. 안 간소 미류가 문제 자가 잔나스로 와. 이노 제일 류가는 가로 교수네. 아니 지니 다 교고로 니네 전 농 교수네 전 추식 교고로 어디니 명문에 신은 간소 딱 예배 문에 신 농지 배에 뭔가 순서리. 다 니네 신 간소 담데 전부터 더 있는 거 추식 쪽으로 가네. 교디 니네 지 문제 지유리. 다 이네 딜 깽게 대체 올선 남 교환소 다 주나 근데 소소 렌제 Lenung Yudang Nungju says poem mitu nyamba tangsirwa. Ane di nega izan 당만 내서 미국에 가지고선 땅 안주 렌젠 유도 남균이 안주 가서 유린 대자 보스라 안주 사스 지금 안주 그 사도에서 가서 사 신도는 토부시우로 와 대지전 땅 안주 넣어 주장다고 이제 자정군에 신도에서 가서 장아 주고 서버디에서 토부로 와 대인도 그 이제 밀리고 차고다 땅 의식이 땅 가지 자신 안주 공부 더블 자신이야 이 뭐지 샤젠도 축점 렌식이 유리 유린 대에서 와 어디데 그 겐지에서 와 안주 가서 두 그런 식으로 이제 장아 신도 치고로 와 이제 땅 의식 안주 세지군에 이제 눈치리 축도 가서 균도 눈 지리를 대바 침으로 하시 지리 지금 대바 쉬우지 않는데 교수가 이제 세번 그때 세번에 통화를 간심 포 냥지기 냥벌서 봐도 티브 주지 그래서 몇 점 넘수 쓰리 이거 통화를 주리 가서 몇 점 넘수고 지라도 이제 간심 당마 당마랑 그냥 취수 저거 아니 당이 제냥 가지고 그래서 류순 뒤로 그 당마 차샤 치리 강 코스타 류순 그 터지니 강도 수 주고 이네 뒤에 걸 간심 당 안주 류순 뒤에 취신 좀 뭐도 봐 가서 아니 녀슈 당이 취신 제모도 봐 가서 당마 당매 가서 뭐지 봐 당이 제제 간심 안저도 진리 등 건수 증명이 양하게 증명하고 주시 가지고서는 폐쇄 추배 이게 양가 양가 표 양가 세발 양가 추배 내가 남아 주려
5: 된 거지 돈이 뭐지 마들
4: 제일 돈이 뭐지 그 폐쇄 추수 뭐 남아 권이 되지 네 교주 교주 거래리
5: 내지 내지 서버 도슬이야 장하다 로 야민지 이거 샤잔 치사 야민지 남준의 거 세템베 거야 다치 시즈다 침보 로발
4: 다다다다 어디게 리리
5: 내지 다 하나 둘 다 지기라 보는야다 주물이 양문지 이제 지금 나도 근데 지로 고구이면은 들려야지 나도 나야 이긴 가르치기면 다지 리외기다 뉴외교스에 니수나서 와 다지 근데 들려야 주비 나도 들려야 얘는 지다 지다가 요 마음치 요다르
4: 르르지리 지당 안도 다 배우고 소화를 배우는 거 반대 주시도 배우는 신다 고 요아들 간 뭔가 이제 숨어서 그걸 링닉 돈을 숨어리 찍디 간스네다 내게 돈이 요아 니도 간스 뭐 돈이 요아서 바디 가서 오스니 주비 나도 되게서 내 주세 실을 되네 안서 나선네 주스라 땅 안서 주비 가지 안서 빡빡을 숙제 가지 잘 숙제 오르 가지 주불 숙제 되어리 어디 인가 주 주세 내고 돈이 안서 안 남받치다 당시기 내시기 땅 안서 내게 되네 차라니 있어도 고 딜레 무디 주어 말와 이디 어디에 돈이 진 땅 안서 내고 오는 신 근데 소스니 내리 요아 시초리 주딤다 샤딤 자딤 추딘스 제 남받시려리 다이는 뭐고네 요아지는 안서 지단지니 안 뭐 차라니 있어도 예 요아도 시샤오리
5: 다지 요아치드네 다지 네디스야진 다지 나도 나녀기 미디 류디스오르
4: 제제제 다고 폭세네 저르발레 다딘데 베션 땅안주 요아드군이 신 근데 죽 다고 지지단 진행한주 요아드군 가생하는 주 종주 샤팀스도 있고 샤르조르네 브와 코네다 추팀스도 간주 추줄 조 포딩교 그림스 조 리벌 조네 어디 고네 법세네 죽세네스로 어디 요아가 고네스네 법세네 그 요아드인데 제시 다디 소소소 안내 다음에 저 소소 또 연구로 와 지단 진행한주 좀 뭔지 자 지다지오도 이네 제가 소소소소 개발된데
5: 저거를 저는 지다 주빈나지야 다지 지기 다지 내다 줘봐 지지다 아니 지기 다 권수 배여와도 저기 소소소야 내다 맞아 가르가 뭐이고 있나
4: 레슬레슬레세 다들 준비지 뭐 체크하는 건 좀 내다 근데 동원하는 건 좀 남준의 지다 줘라 다 교육 준비지 다 근데 저거선 남준의 리뷰 등심 지오 쓰러 안 당한 좀 차야 손데 가서 결정 안 해서 좀 정주 겨우 다 아 유리 샤바츠 원 남준의 건 좀 이제 샤다 빠고 같이 봐 가서 간에 재운 것은 마대와 차교 재운 것이 사실 뭐라냐 좀 준주도 된데 승으로 가지 다 된데도 봐 대린도 봐 이제 차교 재운 것은 이도 봐 되는 것이다 아무 내버디 봐 류순도 봐 신도를 쓰는 건 좀 돈을 대면 물어 봐 돈을 대도 내버디 돈 지다 눈시에 치워야 되겠어 이러 가지고 돈눈 봐 어제는 간도 심하다 눈 너시 지체 놓고 간스 배경기 자세히 표현도 있고 간스 신단도 있고 좀 눈 봐 이러 다른 것이 간스 고당 깨봐 지미 되게 간스 고이나 깨배 것도 다 간스 깨배 연유나 간스 지미 지지 쓰러 와 디즈로 나서다니 어 다른 것이 간스 남균에 간스 시 충수도 간스 간스 다른 남균에 내가 다른 데지도 있고 간스 냠 충수라 시 시 도대 충분다. 아니 능규 내게 자외 내려 가서 주범이 되어서 기부 규와 수도 간서 기규로 수도 다 내게 근데 그 대신 내고 젠도 글로다 젠도 그거 뒤져 말해 가서 소소 능규 있는
5: 코스
4: 코스 되면 그러니까 수고 제 삼사를 거든 심나 심주 좀 말해. 근데 면 기부 규로 가서 기로 보일 사람 말해. 그 기로 보면 수도 되죠. 대능 시기 간도 도 고로 지달 감동 소리 생각을 가서 아니 뭔가 뉘어서 능규 내 가서 문화의 양세 양세 가서 뉘어 수도 가서 문화의 양세 양세 되는 것은 말해. 꼭 문화의 신배 가르쳐 주고 준비나의 가서 내고 류수의 신도 세우고 류수 세배 내가 들고 문화의 양세 양세고 미 롱이 다 되는고 문화의 양세 양세 되는고 어디 이제 가래요 다 되는고 대신에 지금 이제 다 류치다 시류 코싱 추주 경과스 가서 다 루베칭 난다. 단데 샤단 루베딩이 손송만. 어디에 거기 세규 카 거르제 나와. 다 레메르메제 가서 그 메메싱 브라딘데 나. 아 추주도 송한테 연락 추주다 비무이나 비명한 주 비지문에 전 다야마 땡군 추주간 추주도 정고체 야마 추신 병무도 온. 같이 야장가도 마꾸무도 같이 마장도 야꾸무도 성말에. 어디에 그 남버 스톤 거스. 확바도 간주 다단데 디노로로 그때 생각 자신 같이 유지면서도 되는 같이 확바도 간주 도 구입에 내가 저 간주 비무 같이 나 야마 땡군 집에 내고도 같이 비무는 넘주 님은 가래견고 야마 간고 좀 촉촉 촉성한 넘주 다시 되는 거와 오 어디인데가 믹스 됐더니 가래 이게 그 믹스에 다 된게 된 거스 생각을 찾아낸 건 좋다 막 도자 야마 부두다 괜찮으면 안 보면 내고 또 간고 남산 주주야 간고 단들아 막 치로 뭔가 선적 그 누주죠 어찌 볼로주 됐던 동안 대단 같이 손들 당한 좀 준비를 배전에 실로니 깨트 치 첨부 쉬운데 되는 거 당시 주로 당한 좀 자든지 잠만 저러 봐라 근데 지금도 자식 첨부 주도 곧 쇠면 쇠면 미수비 곧 콜데 나지
5: 진행이 와 당한
4: 우리 제 나기 대인도 거기 가 있으니 이거 억지로 가 있어 치료 자대도 수토인도 숙심 못된도 남산 그 자대도인도 소소로 디스템나 리베치기가 남산 나서다 아니소 먼저 가 있어 중난 생 학바른 나시 갱에 쇼스 치료 자대데 같이 대도인도 믹스이긴 대요 어디 지다 알아봐 땅만 줬던 건 별로 소화를 원원에 신다 간소 지단 전에 건 나서 근데 지 이거 내가 간소 내지는 내가 내다다 그 니네 지시는 간소 두모 민배 지도 간소 딸이 지숨스러 와라 감미기 다나는 제가 다나는 미기 다오라 제 제간소 제이나 제 다음 것이 락베 레버 자 학바동은 제가 이제 자단 추수도 미세가 간소 간 이제 개가 지금 간소 간소 그 중나 근데 손도 되는 건 나서는 건 되네 자단 눈에 추수도 간소 되는 누주 얼마 되는 누주 나서 근데 지는데 학바도 되는 누주 지단 자 추는 미세가 세고 그 나서 인제 지안을 가는 뒤 균도 내는 거 개발 다시 우선 학바도 뒤는 내셔 간소 되는 건 나서 되고 있는 거 자 간소 니 자대 간 이제 년배 내가 주고 미세가 간 이제 뒤는 미세 되고 아다 누구 나서 손도 있는 거 주다스는 좀 남기고 저게 추 추대 되는 거 봐 주다스 안도 뒤는 미세가 세고 내시 차라는 거 이들 건 좀 매우 소화를
5: 해 주세요. 개조
4: 진부를 봐. 제일 진부를 쇼고 해 가지고 지부 좋은 말에 진부대 안 가지고 가서 남도 남에게 티슈디 안 담고 생 말에 남도 그 티슈 퍼져. 남에게 티슈디 안 대내 식수 가지고 안 먹고 지가 좀 진부를 다 진부 강로 온 것을 안 가지고 네 뒤 진부 샤베 내고 들이 안 가지고 믹스에 개조 쇼로 가서 따뜻한 네 진부 샤니 도고 내가 또 제 자마도 작제 쇼 진부 안 진부 선이 도교 매 자마도 마사 좀 안 통제 좀 자마도 마사 좀 근데 습소 수지 안 선이 그 가지고 남도 그 티슈 진부도 봐서 남에게 티슈도 맞다 되게 내가 니주 세브슈 안가 되는 거 가는 나서 근데 뭐야들 거 믹스에 감소 단듯이 롱디스랑 감소 있다 되게 문제 있다 되게 문제 있는 건 좀 등도 소리 문제 있다 나서 먹고 집에 딱 제일 주제 돈에 먹고 있다 알아 딱 그때 되면 좀 배우 소화는 롱이 좀 학생 뒤에 뒤에 그때 뒤에 뒤에 매사 저저 내가 돼 저주 뒤인데 신이 내게 같이 무슨 소리는 안고 고소수 자랑 소순 내가 믹스에 되지 릴 다 지다들 것도 순서리 다 내 지다들 그 공수로 지다들 간상 좀 조대한 좀 샤팀 루팀 자팀 추팀스 넘버 시쇼리 얘는 이제 샤팀들 근데 저 먼저 니베 온 거다 먼저 베티 니베 베티 시에 주려 가지고 지단 전에 먼저 다 공급 다 무슨 순순아 다니 공급 다 나지 뒤 근데 지는 다 지는 강글로 산 거야 니베 오 말이 거기서 강글로 지리 강 내 시마라 얘네 되는 망치서 주 다들 거 되는 거로 와 대간 가지고 있었네 대통 샤팀 되고 있는 거 니베 온 이제 베티 시에 쳐와 아 미도 스튼디 샤토즈 국간 그 샤토즈 야 집야 벼대 무슨 소라 나 좀 장비대 티보다 아 샤토즈 스튼디 진에 장비 윤보다 니는 돈 나거든 뭐 당은 시 연락 그 연락 간라니 소라 집에 있는 문제 좀 물어봐 이 샤팀 주 간라 티보다 되는 시 가서 로다 닌주 주고 미대에 난 남바 그 그런 거 샤팀 다 들고 나자 급소야 나자양 가서 중세 되매 공무 주 된대 시 되는 거로 원래 인데 지실 다들 내 리듬 더 붙이기 전에 그때 손 리듬 리고 가서 아니 배 오는 시는 룽긴 사실 저 말을 디시에 쳐는 소리 체체제 가지고 그 룸이 체체도 있는 거 같은 그 다들 가지고 공기 지다 되게 체배 그런 거서 갖고 매 저 말을 개발 어디 검대도 죽침 쉬고 되는 거래 되는 시 검대 체제 좀 이제 주불 처하지 다 주변에서 처하 처하기보다 아니 가서 무슨 팀남 가인선 정수 장 장아 저 말을 정수도 되는데 아니 그때 당기 건수는 그때 숙체변에 거서 가인선 그 메뉴 무슨 야마 깽고도 학바도 나와 땅 안서 주름서도 딩강문 시험 단대 되라 내가서 주변으로 단대 저와 먹고 쉽지 시어도 있냐 쪼쪼 뒤난 눈사

망슈 체제 간주 주름디야 슈크체무 시오리 주름디 딘두 소아르 보여시는 지고 배 자배 소신 간주 단딩은 지르고 소 딘두 소아르 보는 간주 샤브주 더 나중에 두게 간주 단디고 어디 나드딜 간주 주름 대체 비무지야 좀 그런 간주 미수 비무지 소아르 어디 소아르 비무 간주 찍지 제야 좀 누구 간주 단디 비무 미수 찍지 좀 말해 어디 디 나드딜 간주 주름 두 샤셔 고래 온 지지단데 나망 슈지 딘디를

0: 개구이지 카세체 유바디 직니 튜레 코드기 핀유 치르 동화타 링네 튜레기 퍼시사바 나레마와 기신타 차보체크 니니 센제 스타트기 뉴바 주슈 치르 동화타 링네 단 센세 냠지 딩습지비 탑람 뉴덴 취십차구 숨니 제주 뷰세 토르 동화로 군디 당니에 링네 제주기 민구베 도프쇼 몽튼체구 시니 니르쿄 제비 순쇼표타 링네 무제 십슈 추세 토르 동구 ngani thule nyamche tha pensyun kundi dongyo ding sabdo dangne jingne thule tha yugur so jeyu thule nyamche pheje la kundi dongyo chuni thule pheje ji gwe ba le gyur che di sa kong tha chong je tha chong sip ji jingne thule thun jur ngang pheje yong war kundi dongyo dyuni jingne nyu song ki chok du dup shu chir dong tha pyu chong ki jingne kele tha jingne thun se nga le mang wa zam nin tu gyo bar kundi dongyo ba je yin 비진 치케기 로블리니베 게제징네타 유고르 피케 심주칸키 락다르 쿠신 리신진키 락젤라데네 간주 중교로 유고르 피케기 규림 주기 뇨존 레주 치르동타 젠제기 지도블라데네 제주바라 튠세기 나바 대외망마 시스 죽토비 문지 제규 차르군항 단도 링류 젠타 장도 제 냠지 젠제기 가죠 타종 제니 락제 사바탄 튠세 사바탄 중남 사바 표주 제규로 군디 동화탄 중화이 표중 수준 중에 스타트 정신기 제규르타 스타트 정신기 폐기라 군디 동화 튠레이 멍시 투림 젠타 튠레 제다 팅럽 젠기 추세 토르 동화 제체디 링네 튠레이 퍼시 사바 대외 망화 차버치 괴시 되요 없이
1: 디글레 코네 비원네 츠 강고치 캡수이 니튜 니동 생글루 중국타 보즈르키 콩도기 급생키 뉴촌 띠운잔 캡자치브시 니동 생로라 뉴촌 띠운잔 숨교 숨주 섭지 차 지기시 파로타 디 니동 인주 섭지로타 도로이나 숨주 소니 차 축시 파르유치 로주디마 파뉴중시 정시 랭원바 니동 생로라 중국타 보즈르키 콩도기 급생키 주동 능지 치뇽회 킬레기 정보라 통말 치숨주레 깨워타 YouTube 총리 가지게 차게 바로 유시 주동 능진 지세 고르 통주로 치듄타 주동 등기 좀타 YouTube 총리 가져 숨차시 바로 유지 니들 생글류 중국의 지송키 지문버키 가주주 차시 송유시 등장 디나 뉴송키 시균타 뉴송키 주치소 등장 말라시 치유부타 중국타 보즈르키 콩토기 급신키 뉴송 콩비티 토비 충제 초용니 응유부시
0: 디글레 운에 비브니 주 니시 공 캡자 제베 니도 니즈루르 중국 갸즈 콩비 된장 니슈 레군 바르싱나 니도 야메 니쟁을 로로 중국 갸즈 콩비 된장 갸타 숨지 손이 사 숨심버디 로 콩물리 갸즈 니사 nga 파와타 갸즈 빈주로 비디오 콩비라 덴병앙 군디 대표진 갸즈 계급 톱신 조준을 편제 사바톱유 튜네 기 춥신에 때나 니도 야메 니쟁을 로로 갸즈 사다 튜네 기 파르타 로 콩물리 갸제 듄사 숨파르 휴바타 디낭 갸즈 리제 직제 수니 리리타 갸즈 민세타 깅위 튠제 리리기 파르타 로 콩물리 카소스로 갸제 추사니타 갸제 추사식 파르유 갸즈 수준 리리기 대결 뉴바 균투 덴도 신비 파르탄기 갸즈 튠기진단 동보르 낭송웨 돌제 갸제 숨지 손이 사 레고르 신유바타 갸즈 추신 소레기 젠즈 뉴바항 균셰 메바르 치루 진니 파르타 로콤리 게진 휴생아 사직 파르유 계급 갸즈 최진디네 갸즈 빈주르 심주 칸기 주진 슘바 순리 제히 니동 갸미 니 쟁아로로 갸즈 토 냐리 제게 냐바 미리 창용 용법 상마 고르치 숨타 계동 신유바타 디 로콤리 갸자 듄 사시 파르유 소주 튠세 코트 지세 균퇴왕 망도 진니 니동 갸미 니 쟁아로로 튠세 돈치 숨동 게제 죽주 심바타 미리르 찬님도 소주 튠세 왕세 동크 니슈습균 차 추신해 중미리 뷰리 지가르기 용공 대외 망와 고등 토뷰 니도자 미니 장으로 개용기 갸수 요구리리기 파르타 로코모리 갸상나차 구파르 휴바타 유고르 추신기 주바 로코모리 갸진 주생차 숨파르 유지주유 니슈령은 파라 Nyedong kya mingi zyang loro, rangye ki zonye dashib zilin kya zu cinshib dikshi simchuk sabi ki chochun gyun tu ngang mangdu chimba ta. Kya zu dikshi suchun ta, soto longlo, kya zu minze ta, gengwe tunze liri jie la mikbe, satar tunle la, tunle jengi ma jo gyun che mebar mangdu chingde. nama jengi ma jo ta ma za tu di ki di bu yong yu xia yu. Sun rui jie yi, di xin bie lo jing nang, rang ge ge gya zu cien xie sar tui ki chum zhe, gyun xie me bar tuen pa ta, cu ting cu xip xie lian ta, gya zu nu yu sa wa, cheng zin ring lu so, lak zi dik xie la, kong bi sa wa chung yu jie mu zhu xie yu. Sun rui jie yi, kwa la xie bie zhao wa ju zhu jengi, ying qu nan bie cu do long lu ki cha xiu ru sang wei ma la ki, bie dui ni rju li zhe nam zhang tang bu yin bie, zhi ju gak sum ni zhi dak jen, xi jik jengi zhik xiu ru lik zhu chung wa ta. Rang ge ki rang de xip su xie bie, rang chung sui lang ki chu zhi ngui zhe cui de ngok tuin kui ki, se rin par tong sur bi zhe xip de xip zhen le ma la di. Lo gya zui ting ce, mi jik dong ni yi lak zham ki, cu ting sa gong su, cu to ki sui da lik zhu chung wa. Gya su ru tur da. Tsuting ki gyekam rinlu nye xie ta, binan mangwe biyip tsuyip so, gya zui khepkung ki AI biyip chenpo nga qir yung zha qie yu be. Rangge ki gya zui senze sartu ki penlu gyun qie mebar qiru qin yu ji ju yu.
1: Digli ku ne biwe ne su, nye char, gizhi qi gyubka san yur zhung le kang ki, longa zin ki chao kui zhung nga ba go song be, jiu tuan zu wu mu zhi san yur yung zha song do gong so qie xin. Trung gu mi ma ngu kang ki zhi gui geng koro we. ngu se ge kub dup jing zu gyong qi bie, longa zin ki chao kui zhung nga ba ngu su dung bata. Nyu tong sum ju lo lip ge, trung gu kye xiu dian bie, ting rim ngu zin ma la ki ji zhung si chao wu qiu gyu yin, si sung bu shi. Trung gu kye xiu dian bie, ting rim ngu zin ma la gyong yu lu zhung gyu lu ming nian. Chao kui na, longa zin ki chao kui zhung nga bie tiu gub ki, ngu se ge kub dup jing zu gyong qi bie, lian gen zu, gyu rim dian bie nga ka se su yu jing. Ti na, ngu zi jiu ko nyum zhi ma la tu sang tong wa ta. Ngu zi de gu to dam la kun yong ni shung nu gyak ba. Ngu zi nying ka nu dian nga ngun ko ta si wa. Ngu zi bing jo la shib zhi hul da ta nu dian zhu ba. Ngu zi biu tu kong bi la gu di ta. Ngu zi chu se to ru dong hui go yi gya qir dong wo so su yu bu shi. Trung gu mi ma ngu kan ki gu zi xuan bi ngu zhu jia ba xing na. Chao gui ki ji mi xie ni. Nyu dong sum zhu lo lip ge. Trung gui kia chiu dian bie, ting rim ngu zi ma la ki, ji yu zhong zhi xi cha bu zi gu ta. Nyi du sum zhu song a lo li bu, cim tui reng xin ta, zhen zui nu ba, guin pi reng xin jie dian bie, trung gui kia chiu dian bie, ting rim ngu zi ma la, ji zi cha ni zhu ni. Ngu zi gi kub dup qing zu gyo la, meng xie dian bu xi dian gyo mu xi. Lo nga zin ki chao gui zhong a bie xi, nying gong nguan guo ta, do gui tuo dam la xiong nu. Pyu tui kong bie la gu di dong wa jie ki le diong ka la ji ji tu gu di dong yu shi. Shuk zi yu ba ta ku zhim dian ba, nu dian jie gyo guo ni, san nai ki ngu zi le kong zheng zhong ki ni gong nguan guo ta si ni, ma tie cim ti dian bu rsong gu. Zhong gu ngu zin de gu tu dam wu gu lian kan ki zhu zhen xuan ba li chao yi, long a zin ki chao gu zhong a bie shi. Ge kub gi tuan zin gu sar ba ta, ti xin ma zi chom zhe ji tu en lun ki ma la tuan gu ta, pian zhi tuan gu lo. Guti ding sub dong gyu ta. Ryu go sar bie, ma zhe chom zhe gyur zhu go yi lang dal chok gyu lo guti gyu bu dong gyu shi. Ni do sum zhu lo lip go, ma zhe chom zhe song ni lo shib zhu koro we cham la. Ma zhe chom zhe bu tu kong bi ki nam bu sar ba shi zhi zhe cha ne cha bu chi gyu ta. Chok tu dup shu ta, ge ji zhen zhu nu ba, ngun si tu bu chi ru zhu gyu tie zhu nian chi gyu shi ji sung bu shi. Ni do nyu sing lo ra, rang ge ki chi ngui chom zhe dim shu ta sun shu gyu ma chi ba ra chi ru chi bu ta. Qing wu sou zhuo ge xu ke, zhen ning ki ang tang bu tian bu song yu. Ge ke qing wu ju ki san yu jin ce ba, ju zhang xuan ba li bin ki, long a jin ki chao gu ju a bie shi. Qing wu tuo dam gu ju la, ku yong ni gu di ding se dong ta. Qing wu shi bu chu se tuo dong hua, wu se ge ke du jin zu gu ta, chu se tuo hui qi zhuo guo yi, ge jin sa ba li gu le gu di dong ju shi. Ngan zu, wu kang ki qing wu jin dong le shi gu ju la gu di xu xin da ni. Yu tiong qi zham qi ne, ti zham qi dèb di wo ta. Jiu su ta tiong gian la, qi zhuo le guo ngui le ni lo we, qi ngui dèb di jian qi si ju ma la, yu ma qie bar tiu zang tu dong gu ta. Yu tiong li bi ki le ti wei mang hua, qi ngui le guo ni ge, zin ki la shib jir qi mi guo bu ta. Ga dar, te gar zhu lu ni de zhu yu, ji ngu zhu jie bu shi.
0: Di gu le guo ni bi bi ni zu, nye xer, ge gub ring yu ju ki jiang xi gan zhou ru, gen yong ki sar ji ring yu song gyu pi ju ki chum zhe sar ju ge bra qie yu. Mingye para, rangye ki genyong la kyeba ta, kurim se wa, zonye nguen se tuyoba je ki sarji tuyongkong songgyo ki naba saba tuyo yuba ta. Sarji rengwe songgyo pyoju yoku, songgyo sobdun genyong ki zong ta, chonggye tan chu, jekdong shibge songgyo sosum la kyeba yu. 年冬九个路路有轨组织七八年送

0: 자자 샘비 구치비에 토담 체터타 토점 럽제 구치비에 토담 체터 럽제 징중키 구치비에 토담 체터 신십 자자 샘비 구치비에 토담 체터 슝수면 칸키 구치비에 토담 체터서 체터 칸아 빠짐 제브시 서토 섭주게비에 체터 칸아티다 지진핑키 투접살비 중국 캐추된비 지소 정도기 공비 조치적 균형 지부타 지진핑키 당주 공바 균용내 라다치바 당 중앙 키 구지 사바타 랑치 사바 튕규 내딘 치바 자샤 셈비 규르주 띵섭 동회 지규 공튼 튕규 치바 산에 카타 쳔바카키 랑린 츠 창비 냠뇽 상부타 쳔톱 상부 쳔돔타 도린 치바 레게 츠 튕비 뉴츠 사바타 뉴튠 사바 렌치 코르타 치바 레지 키 튕외 탄 송지 치니 믹수 정신 예배 권에 지규 시주 탄 쳔톱 투상토 동어지 치니 창제 토라 지리 젠키 자샤 셈비에 구치비에 군카 조경 차치 기회 누덴키 렘루기 겐니 코딘 치브시
1: 디글레 군에 베브니 주 안회 허페 토사르 크이기 갸르기 튠코 쪽디 비주 덴시 예세 덴네 라덴니에 괜히 제제 제덴 젠키 돌린 치다 사바 사르투 탄 쳬다 치비 괜히 제제 상세 제규디 셈제 치베 샤완니에 셈제 치 미괴베 튠중식도 주로 마세 Tantung tuyungkung jentu pechu jeba gyu, kenyi cheche jyogo chobar gyuru gyubashi. Kimchu lokche nyingsabsa ji siju gyuntu ngang langlin darbaanta dyunye. Chungmi kimki kimchu lokche nyingbata, myoche nyingbaso kenyi cheche ni takju jikawe nguibar gyuru gyu. Masi chena myoche nyingbata, chagam nyingbaso peme nguize kenyi surdu chayudu zongye, ngui nyungxie rakdab chena chogu yunbyo. Wengya tuyungu genne zuni jangwe teda nyoke mebatishi. 合肥蜀南庭园地魁级崇美李红旗，北镇宁波塔恰甘前部地魁南坑中土右侧九个面，鸟看看当晚也呢，用对切看民族解决去。我在七镇苏鲁都切看元华朝野，今届宁波忙起晚呢，有些新塘新片所里准备进去，苏鲁都切不也呢，票据给人南前部没别，苏鲁都切看来这期，今届落下了通勤七八趟。 김제는 능충 집에 내주 대가로 등기 유지 주요. 개생한 주의 뒤바 인양 경위지 개감타 괴주 최고로 전용 주제 속의 주세 도심 대난 기적이 리타 록주의 상마라 인탄 유지 주요. 간에 대리명리 디리다 왕아바라 안구의 허회 토사르 괴기 갸르기 퉁콩 촉두 배주 된시 예세 디네라 된리 개니 지대도 렌치다 쇠다타 쇠십 제바지 총미 개천기 체림 충충균리 개니 체제 도련타 오진 체교 무용아 지조부터 규림 시부로 가망아야 고르기미 제답 사바티 라렌다로티 총미를 편부터 마세 딜레기 개니 체제 주리 지비 유린기 간에 양 세토뷰 무용아 지세 주고 충충식이 겹두 도련타 견제 말라 차산식이 대결 지신규 사르괴베 이시디네기 년시 진비토도 년티르 서두 지세다 타주 지세 뒤토도 철기 위버 동규 지영아 김채닝바 서두 이세 지내수 레드미니 굽디 닝바타 차감 닝바 랑고르통네 주강도 오르지 고르칸 민저 와르기디 추세 지제다 미터블라디니 룰라 시기 위버시 허페 토사르 지베 레드윈 셰프주 세유 공지 레드미나 왕용풍기 안주 당도 직체라디니 대다 수수 소타 소바츠 대난기 신타 신비 박바솔라 예와 십지기 신체 대다 나주 신체 봉사라 주보타 신피의 지다 박베 지기 뭐부 양제 대다 나르베 님이 진기 탁주시기 유지 주의 라토 카바르니 나토 고번니 김기 고사르도 겐용타 티네 튕쿠 젠도 주베 바라 원체 개니 지레니 뇨저 속에 된다지기 임 하자 개니 지레라 주공 유바타 개니 쪼고 추바 교류 유바시 정시진 기 제답 제디 개니 지레 장시 지비 담에 지리 직되니 주미 소와라 뜻디 주바타 뒤송 총기 기 14진 기 토담티 장도 기 터블람 사바시간 수십 제규
0: 디글레 코네 비원네츠 롱진 기 초고 중의 별시 랑게 기 디탄 원조 기 컴퓨터 주 라다 체니 추구기와 겹겹지비 코르유상부 응어로디니 디당키 중국소교라 타구주정신키 비짐튼교로 구디응교무시 민알랑게키 점린팅키 지균치치슈키 민주협주말라소교부시 기용수 明确出庭留苦，这个堂就老有。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트바
0: 시에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큐미 케쯔 댄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컴사 다니키랑니에 생구츠부에 레첸티 중앙룽치 면첸치캡리쿠키 벽에 룽틴토구디지피에 미리 양년리세시 안니 팅디리젠키 조경버게 주히 디링키 리젠알리아 괴묘적원나부처 퓨럽사바타 편종사바추시치피에 중세니모카지 냠주진대초 디링월을 링겐니에 로잉엔키 표준장처 퀴즈루시타 지배편종 지배 폐유시부티 젠조나 제티 조물랑면 슈누루총 냠세 속부에 다나샤

0: 朝南侧，三百元零个组织的徐别松雪体，各部组织片三百元组织体，咱们吃力成个吃个图片，片穷咱们就吃黑。但是天南下，特别小南南去，日中年团的别军前片，人脸落脚踏，接着云顶去，各自属英雄的，每个轻装前面帮头落地，陈所谓那不是前边些个事，先提起。
1: 계산란에 지납다. 땅 디기란에 잡나시아. 샘리양아나 수님토 닝치 광동 최대 로체 냠시 척배 단남 배송시 토배 포준 시프티 세나토.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갑체 매자 제베 중국 제 넘어린지 다론너 중화모모 신태제카오 원인니 롱어 던체 대동코에 러제라 제카오 폐진조아당 뒤니 안추유가 초아창 녀제신 제야미 제아시 다다이나 나바체니랑도포 레아님보 테이나 다토기 러통셰바 레아테시 리탕덴지 깨장조아당 뒤니 리탕테요 멍멍부시기 요고 미유라 차요시 다다자대디체시 멍멍뇨아시 파체 리탕르 쉐요코타시 대왕가진다니 코솔라 랑데모용와 저시 문두슈히 저네 모두제 나바체니랑터 레아님보시 푸주힌 참에 튀르르랑아 센신나오쇼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전쇼 반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치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등 천남자 암글 쇼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글 천남자 암글 쇼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头中出人，等就了不行了。头中出，眼就用了些。
5: 头中地错，
4: 头中地错。

마치 체럽근데 잠튼 용절 전총시디 심튼 참튼제 첨치성 보시기 종기 섭이 공플된 돌음터줄제 전총시 봤던 로르자르템비 랑전 랑덕 섭이 신들스지 럭터샤제인 안지 제급극과 맘응지 랑덕 공플제 돌음 담시시 봤던 신앙급설지 럭터시 프로잡트샤제리 에기 제급극과 능슬라 테토테니시제문 종기 사클 리툰제 조틀랑차 이톱다지만 봤던 도프케 캡콘 니르마슬 만초르 어르사던 에기 제컵 크거버 던트위 땅 던지기 시대 털몬 토고 셴턴테 사클은 지트나시에 쳔 베츠운 토밀 셴도르 요레 만시 로르차르템 비 펜츠르 잡추르 시대 르스마 카르비 도보 잠포시에 귀 제컵 제 버던 땅 나쿵 차츠 덴지 땡능 지 쇼컨 게 케펜 쳔부 토고 펜츠르 잡추르 시에바나 중고 땅 에기 제컵 크거버데 탑증이 저르단 딜비 무 땅 능토르 케첸이네 만수르 제급 그것등 수군이 등 상하이 냠리 산즈게 룸지 능데 일치 사필 등 냠리 사필 비시데 도프크 지들지 도프크 크슴 등 드즈뇨 중 제콩 길비 딩즈게 젠지제 니소지라 동덕 등토 사클 환주르제 공팔 등 마망 데둘데 준용 버 코리가 정포식은 돈틀 시엔들 요래

당부 슬지전 든뚜시에 버 흔흔적귀 예컵컵기의 환주 공포 동쇼거지 탑제 등 탑글거 베리 시신바시데 탄바 돈일 등 마탄바 소적시에 비자돈들 죄물 도 사콩냠리라 근도 동쇼거지 창글 등 시텝 덴부부지 도 슬지 등 자탐제 등데 사콩 환주 냠리 용운지로 로정포르귀 니바 지글라 징들샤지르 흔흔적귀 상카 냠리 잔즈기 덴들 탑디 첸조지거지 뒤청라 뒤물세진 요레 이찬더 긍조적 대럭터시지 셔데 잠초니 볼로티 잠초와르데 젠든 람첸제 특제레 멍저티 동안트로쇼 긍제 등 아콩게르 인듬들 멍지 드쿨 르주시쇼쿠레 드웨셔 허터급시데 에커등 이너브 에로지 젠듬들 젠든 자와 아름지 척버릅시니 제컵 그거 환절 공팔 등 만나 롱라 답디 튼들 요레 섬바 뇨총 코디게 데들 용브레 흔흔적귀 다르퀴 총놈 환절제제 마팅 돈브르디 마팅 동시르 섬절라 니와 요비 총리 제촌 등 왕일 도업크 도다메 방아요레 제컵 클라 뇨총 등 마르산 조비 잡공스 냠리제 왕일 도업크 하정 전부 등 요레 쇼강지 뇨총 등 만족샤 제 답디르 통지 네투누쿠르 뒤십 등 고드가 이츠미시데 뇨총가 거자 셀와 등 뇨총 등 마르산 조비 많이 총들 등와 사공 환줄 코디가 용업이 녀틀 등 빛을 토르 등와 니편 냠케 용화 집시귀

레드고나 바데나 다른 디투정게 되는 것자 등근 지르기 시비레 전화 통점 되는 요게 중어 레전디 좀득 바등 돈점 바 잡단 돌지 등 좀증간 그러와도 틀어야네 디나 란지니 멈 더등아 좀 찰람 지레 전화 전달라 산 버가 없으시

대형 M 지역은라 특목 만비 사시 체비오데 현대 체비가 나우 제능이 전절도 등 모르징의 준행특비 제능이 등 로지 예능 담비 제축제 르그니 낭츠르 나츠구제 지중요데 지역릉데이는 제급된비 사시 지역릉의 공사도 비 긍스르 가적요데 데는 산이디 종즉 예골 등 조흐스는 레컴브데이송 르그니 로츠제

민지 예 아정 이락네 첨출바신 바등 젠라 로그름샤 지르가비 공기 차우 쪽을 버려 쟁금 잡아티지 조금이라 만큼도 요구니 로그름샤 틈납삼아 데니 키 루호등 민제니지 돈진지 숑릭 숑통샤 버르산지 로그바시 틈제 갈리 크포인 바히 첨출바 이락지 니츤디 우토니티 나 이쿠르샤시 간지 조지시그레데 루호 이 바세니니 사시 절릉던지 절릉대 등 예쿠르샤시 간잡적반 총요데 예쿠르제 제름초데 예쿠르바락 노체부지 절릉지 진츠제라 김진거사네 절릉대 예쿠르 니중관이 빙윤니 릉니제 간지 인간업접 요미라트요데 도인친숑시 사시 절릉기 곤점제 원사도 서레 예쿠르람트크 회리 등 예쿠르잉 이퍼트 히기비 도노넬럭 사브적시오바 디낭 Yekurui Chilungir Tankil JP Lamtikter Yekur Mavshibra Nutipuna Chilungin Gan Kirkum Minsi Koyode Unjang Luhotang Minji Yekur Lamtine Chilungir Tankil JP Lamtik Mambertin Chilungi Ingan of Jimmy Patan Ingan of the Pitul Sancha Tundi Yekurana Nutipu Bashing Mindbi Chachum Chir Tambu Tare Kinasabjan Ganchen Kurgigan Miji Shabarede Tini Luhoya Pamaniti Jilangin Ru Machuksi Saujio Natila Nilikdang Jimson Yobaril, Dana Tavki Rjan Mandig, Tsangma Luho Chula Rangi Lambari Jivshati, Jilangi Junkin Sabgi Bib Samsal Di Meperjere, Gavdir Luho Yasims, Gasil Nalav Dinjakjendaki Chetam Yotse, Tester Yung Masal Nyamni, Joba Chimbuchi.

0: 야, 랑쇼, 아, 고무소. 요구인다. 롭친 초조도가.
1: 닌다르 토리에 주수용아바르. 유난신진 리장 화핑포 미토리 롭진키 예강기 로바와탄 접지. 롭지 장구이마이 강비에 바르캠 랑투바탄. 디다르 공기 닌지기 창리에 고속기유.
2: 예민리야 장구이마이 쓰구유. 타로로 중주집지인라. 나타다 유난신진 리장 화핑소 pomu tojung lobje liya lega chige yu nga ta da pomu tojing ti lobje yin la lobje sar zu chige ya yin la
3: ni don ja me ju me ni lor ji gui ki gi gen phe ba zhang gui mei yi tem zi din zhi xi zhang nang yu de nge lob yu mi gu bie pomu tojing lobje xi zong ni ji gui ki pomu nam la lob jong ki ku ge zhen yu tang kun zo long gu ni qi tun tu ba che yu yin xie te shi
1: lob zhe zhen ji 공기 구수 탐구 매발을 마두이발 강사를 멍위 접수 낭화를 피부탕 의부 김상기 부모 롭자 짐톱지 공기 러룸 망부 겹지 김상 티도 망부를 피부
3: 니도 야매 주매 예러 땅탕 스시슝 티신 지소 리지카기 로장호 칭아 의부 부모 놈의 두외 롭유 미국의 토짐 롭진시 云南 리장토조
1: 장구이 메이 리구이지 부모 남기 응위내시나 롭소니 진제 개심부 임바 캠바탕 공기 롭소르 데니 의풍기 자와 쥐구기
4: 원수지 구기 집에 교남 초라당 용구마시

0: 마로도 라사드 모솔레 펜토 아지기 마로크 다 마오바크 사큐르 드레치도
1: 라슬레세 타케랑게 수문난 신레 라제네치 콩도 추용도 전에 소세 초와리 이네 교침버발
0: 라스글라
1: 당간즈 라제로브르 로브존 제제 라시치 시용도 전에 랭니기 땡즈데 체르 두고르바 사과동안 주다 톰라단 지조강네 락제디 렌단디 신듀자네 오타 마홀레 차르괴치야단 딘데기 삼로시 코르난 거르르발
0: 라서딜라레
1: 아 탈라제 로브르디 라제 종사지 김바마제 키랑기 메제 고급제레 타 키랑기 응아 줄라제 로브르레 심난기 까메 카르레 숭예유나
0: 라서 아 달로다 인난다 로시나나 코노살레 진나 땅다 자칼라 가딘 체슈아다 니니 아가노서 레시추서 카나니 뜨게레 메시포네 라이콘 카타네시 나서 자쇼 자쳔모 노시 아니 리라차 로다 인난다 데조다 아니 게라레 아니 나도 간다바치 소 쳔부 쭈가 많이 봐 코노서 마치 좋아레 아 고토니 봉에 좋아레 아니 로 라사 좋아레 가사 갈게 미겔은 진짜 뭐 보여라 나도 간다 봐 뭐 찌레 아니 코너서 그 페이 내가 자체 뭐 씨고 놓은 거 알아 가라서 그 찰지니 내 모두 그 찰지니 지나 땅도 자갈에 가진 채도 두지 제휴하다 니나 드네 내가 코너서 그 훨씬만 더 고토니 하다 코너서 두지 제 휴하니
1: 후르베 변종 팅랩시 없이 라제 로터라 더와 투섬 로준 제바타 대링 닌제 겸하제 봐라 제 멍실 규비 전부 자탄타 체제다 제 자탄 소니 표제기 타겐탄 게리 침다소 시바라 로존 체디 라자라 데니 초와 사바식 중규 심슈 피유 웬단 로브라 트니 지소탄 춤레 토 레가 추가 강에 침부 체유 파고 춤슌기 표제 총감 먹고 싶니 로마 총일의 체비 총감 님과 인신 유리 냠레 체비 라시바 님과 유라 제심 경각도 냠뇨 예별라 셰바라 쯔데 지기유 푸르베 총가르르 신게자 치경 응어규 더규 미비 레가라미 타르푸베 정일라 레리라 제노제 제비 제니라 기르팅급 신에 레가 뜨디 시크라요리 푸르베 고급테니 신도 금바시 인비 뉴르체 메경 뷰제 게른 예바시 치냠니 레가 시자 제비 총간키 켈린톱유 테네스 파르고 춤슌게 총감 먹고 시키 푸버라 제쯤게 나도 끼워타 림신 게라 취유 다자 공게 총감 중아타 냠레 땜부 주여지 나도 마외 급수 더도 진보와 신다 레니 냠도 라자라 데니 융급 소비유 저는 예동 잠이 이시 쟁아 로 푸바 양자라 견종 팅럽 쉽시 레리 라자 로카 레비 텐데르 공게 토림 라자웨 로존 제바 마세 예교 트니 토림 라제베 제뉴 라게 라유 콩게 레레 라제 로브라니 세르순게 라제 르초 네랑이 예시베 라제티 슈누 테웨 마와라 로브데 둘라 친주 베제 침수에 띠종 코르간시 주니 미 테웨 마와라 라제게 토니 유고 소투베르 와 유에지 주토 벤조스 포르바더부 로브유 메베 바라 라제 소조나 슈디 소에 추세 야구 침베 미마고 유 유에 로셰나 총게르게 레고 미나타 从十几年内不久了秘密

0: 去明年中，突然三百五十万，很贵。观看上，我们没特别努力认真吧？AI这么一，既然你年年准许别来参赛，就是个数。三天很贵，观看上，项目集团筹备都是点不足，根据人不三百别别，各级别七级来参选个人，敌人去来参拿。 我了南北天界村，南索去中华美食集团筹备都是点的单位规定单位官，国际图，西追到达，恐怖嫉妒级，中海普助三百嫉妒级是快不提，我最受注意。南索村清泽滩涂，端茶盘面不仅，南西群图，制度南北扎，恰吉吉西安冲击块金融一种种，昔日。 都不创作出些背景，每日看看盲测，多久几期，咱们都过年，待遇不谈。第二志愿前辈，制作前辈，每日通知亚特勒各地单位接近组织情形，又不是。每次大多学别招安他，便是年纪小啊，应年康熙人生呢。天里，最近东个苍个念头，心塞烧啊他，念头，罗林特这前年。
1: 既然去，预算空隙了，你继续去不谈。你推荐东个皮囊，天南修北，每日看看，密码七层超板，天层给做我十多组给，又不提示。每日通知亚特勒各地单位接近去，行政盲错了，外边继续到处盘算呢。场面三路，几多档案他，二手几多政策，两头错也不给图，缺他，阿姨。
0: 这次修建去成都，通知去登记它。突入三百四区，西北区三十三年，张桥西门店，每日看看盲测区，迅速收板起。从西北上端看去，主任王志国一，三年提给新竹北卡托都那边团委了明年。俺去总坛充电，创作节，人不送了口碑，近期国家铁路。
1: 着急去见，如何做不满塞？念头着急去不点呢？每日看见盲测区，年头不谈，可老啊！三六年头不见，七个月见我最开心。明儿如何提？若是采用着急听松动他怎么切别？盲测每天持续他怎么了？偏不投缘。每日通知去，车站里，张桥三妹跟我连不行，过不谈。日北巡路着急去不提。 做我忙的什么了？速度不够，四周都不大，看不清楚的。中海普助区三百几度的，龙我东区新设备在我念头的。每日看去，迷茫错，紧张起打字。西北二度是冲击全国总体，面海芒线区，新团队个抗图，结合人民外面人力学校，面海芒线区，巩固团队内。
0: 面海芒线东，苍木街新团西北中华美食集团筹备都是点的单位，决定作为组织插队骑行员。全国总委特殊教育部部长宣布，毫无相异。组织插队三块钱，三百三台，辨别其中涂改单七个月。俺去中华美食集团初步点头，单位官面海芒线区，写起了口令。 日本巡逻重庆三万塔盲错了，着急去办，他们刚来三位。盲错期，外面人力学校给拒绝了两日确认。况且每日通知去三百公里七个月，即我最开心。明年派特段天十九号站签约不是？人力去满三年，签订设备满三塔，每日通知去找我人。
1: 启动国别新区西段，绿大学西北大门内，大学外边大队牌。南索密码，天明操心，第二操练。中国共产党旗，国旗那位，心情神秘，每日让各种唐不提做，与挑战切不是。南索每日精准前速看去，关键宣布范围。俺去推广三级北路督促操不谈，小车这速说话。
0: 日在差不多七八十天，取得九年，那村民这位没错，中华美食集团筹备都是点不足别，六十几口啊，半个月解决不是。 미지기 중교치발 라유유배 미지 튼지기 제심치배 샘수수발치구 호호호 티통기 룹진 송주배 룹치치당러 교주체네 미지 튼지기 롭수로칸토비와마세 서유무에타 지초토도비유 티케 룹지동성농키 난츠 나슝냠수타 이수종와 리모티와 미지기 심세소와서 캔디징네 딤종 럽첸 꾸지체디 럽첸 껏냠주타 십종키 랑린다와 당란 셉수비와서키 남부규 중활 킴잔치달 제외 도시로미 샘나 댐불수발치기유 지주부시 럽체 댄주캉타 럽제냠레키 레디라디네 로마틱주체디낭서 댄주캉도규네 기타르 마부 지셰바체디 치베낭니 산네카와키 유고완낭소키 미시카키 조원타 베시 냠지제키 미심구베 루규주규 낭소 댄주캉 지조 롭스부 롭스 조겐쿠케 루홍슝키 난츠 꼴규 댄주캉키 켄디엔 롭체 균투초니 나슌 로충키 니티니 중화미시 투몽로왕회 루규 텐시기 쿵디디 중화미시 직둔석배 도시 댐부족유 지 모두 챕시 타제 낭석기 서시치물 미시 튠지기 사부 미시카기 망초기 샘나 더유배 창매 락당치니 카초직도 둔규 치신 유바타 중화 미시 직균 섭배 도시 치점기 댄토동와 태점기 사딘토 귤신유 AI 주민연주 투적사배 모차 행계 꿈캄상 나니 미터 리뉴기 년주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주 수별의 전세도로 티네 Number Hengge Chor Pyeongjongki, Jangsun Chukui Gekeup Jilinki, Dangle Chenggyu, Sakon Zubjunle, Tunsam Rengxingki, Chumje Tobe Gor, Ngozhi Shugyi. Nichar Pyeongjongki, Jangsun Chukui Gekeup Jilinki, Dangle Chenggyu, Sakon Zubjunki, Penje Ngozhi Chibye. Nianzho Yongzha Chongdu Pyeongjong Nekshu Chonggye Tu Chowxing, Sargwebar Yongzha Chongdu Tone, Shido Chungwar. 계급지링종례롱아송신당례청규사콘키긴캄송종람수균투투구창도당와타남서발송시지젠키더십체린마라종례전에계캄마라송종라솔꾸디당와마세긴캄송종타조베버발러튠졸키피계동외롱부추십체베계급키지링주준러튠삼정신키총제토유시 장松出轨给客机灵体当列成居三矿体本就能出重击给安度他扎琴念容界总松体相他重叠就松他心情重组古就古西他这我与不他我也说脱当起别给君机灵我主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총세기 진행의 틀에 튕조를 강 폐기 용어로 꾸미던구요. 뒤니 진행의 요성기 축도의 도표 치료 동화다. 비중기 진행의 길에다. 진행의 튼세 안내 문화 점린토 교바로 꾸미 동구바 제기. 비진 치계기 로브리니베 계제 진행의다. 유고르 폐기 심주칸기 락다르 구신 리신진기. 락제라 뒤니 안주 중도로 유고르 폐기기 교림 주기 요성례 주치료 동화다. 전세기 지도블라 뒤니 제주바라 튼세기 나바 대외 문화 시수 죽토비 문제 제기. 차르군항 단통 링류젠타 장도젠 냠지젠제기 가조 타종젠니 락제사바타 튼세사바타 종남사바 표주세교로 군디동화타 중화이 표중 수준링의 스타트정신기 지교르타 스타트정신기 폐기라 군디동화 튼례이 멍시 투림젠타 튼례지다 등급젠기 추세 토르동화 제체디 링류 튼례이 퍼시사바 대외망화 차부치 구시되어보시
1: 디글레쿠네 비원의주 강구지 秋冬冷真其牛会给了给成不了同马来吃松就来给我他秋冬冷真其次国土同学吃顿他秋冬顿给怎么他秋冬冷真其次国土同学吃顿他秋冬顿给怎么他秋冬冷真其次国土同学吃顿他秋冬顿给怎么他
0: 中国塘不是的起空头结合新起牛从空别天特别重置效用的温月不是第一个温月别不是你去你是空结合这边你都你自助旅中国家族空别端上年少两个人把的行呢年冬家门你这样的路中国家族空别端上家塘松就松你擦松什么的路空不来家族你擦俺跑他家族变出了别的空别了电表俺滚地铁表情家族结合多清组中了偏着三百多元 屯内基出品的店呢，年冬家门人这样落落，家族三大屯内基帕尔坦落空木里，家族屯三松帕尔吉巴坦，天南家族来这直接送你来这趟，家族面在他，因为屯在来这基帕尔坦落空木里卡索索，家族就三年他，家族出差去帕尔去，家族送你来这基代表的女吧，军队点都亲别。 파르탄기 갸즈 튕기진단 동보로 낭송에 돌지 갸즈 숨지손이 살레고 신유바타 갸즈 추신소레기 젠즈니바항 균세 메바르 치루진니 파르탄 로콤리 갸즈 니슈생아 사식 파르유 계급 갸즈 최진디네 갸즈 빈주르 심주칸기 주진슘바 순리제이 니동갸미니 쟁아로로 갸즈 토 냐레치게 냐바 미리 창용 용법상마 고르치 숨타 계동 신유바타
2: 铁路矿物里加加短差西帕的油，所需团结控制这些军团昂忙度几年，年冬加明年这样路路，团结短期松动解决出局什么谈？明日的前年多，所需团结王者东克，你是怎样查出新年？中美的比例这个的给员工体外忙活过程特别，年冬加明年这样路路，给用给加最有过来的给帕尔坦路矿物里加上阿萨古帕的油巴谈。 유고로 조생기 주바 로코모리에 갸진 주생아 사 숨파르 유지 주유 니에쇼 레응은 파라
0: Nyedong gyamme nye zyang lor, rangye ki zonye dashib zilin gyatsu censhib dikshi simchuk sabi ki chochun gyuntu ngang mangdu chimbata. Gyatsu dikshi suchun ta, soto longlo, gyatsu minze ta, gyengwe tuanze liri jie la mikbe, satar tuanle la, tuanle jengi majo gyunche mebar mangdu chinne. Nama jengi majo ta, mazatu diki dikbo gyungyur chakyu. Sunri jie yi, de simbe lo jing nang, rangye ki gyatsu censhi sartu ki chumche, gyunche mebar tuanbata. Tsuding tsuishib selen ta, gyatsu nyugyu sawa, chengzin rinlu so, lakze dikche la, kongbi sawa chung yu jengu chuche yu. Sunri jie yi, kola shibu jawa juru jengi, yingchu nambe tsuto longlu ki chachuru sangwe malaki, bedu nirju lete namdang tangbu yinbi, dikju kaksum niti dakjen, shijik jengi dikju likru chungwa ta. Rangge ki rangden shibzu chebe, rangchun suylan ki chuti ngwese tsuyde ngokten kwe ki sarin parton surbi zeshib dashib zenle maladi. Lokya suyding tse mi jikdong yegi lakzam ki tsuding sakong su tsoto ki suyda likru chungwa. Gya suru turda, tsuding ki gyekam rinlu ngyeshe ta, binan mangwe biyib tsuyib so, gya suy khepkong ki AI biyib chenpunga chir yongja che yuebe. Rangge ki gya suy senze sartu ki penlu gyunche mebar chiru chin yueje jo yu.
1: Digli ku ne biwe ne su, ni char, gizhi chi kipka sengyur zhongle kanki, longa zengki chao kui zhonga ba gosungbe, jo tuan zo we, mu zhi sengyur yongja zong do gongso che si. Zhongku mi ma ngu kanki zhigwe geng koro we. Mu zhe ge kub top jing zu gyong chi be, longa zengki chao kui zhonga ba ngu su tuan bata. Ni tong sum zhu lo lip ge. Zhongku kye xiu dian be, ting zhe mu zhe ma la ki, ji zhong chi chao wo chao kui yin, si sung bu shi. 중국 개최 대비에 팅쩨 무세마라 경유로 중교로 명예 차고나 롱아쟁키 차고의 중업에 두급키 무세기 급도진 조경 지비에 랭겐조 유름 대비가 카세스 유진 디나 무세 지코 뇽지마라 규상 동화타 무세 뜨고 도담라 큰용리 중루격바 무세 닝카 뉴댕아 응고타 시와 무세병조라 접주후다타 뉴댕조바 무제 뷰티 콤비라 구디타 무제 추세 토르동회 고이 갸치르 동호소 수입시 중고 미망 우칸 키 구진 쉔비 우주 제바싱나 차고이키 지미세니 뉴동 숨출로 립거 중고 캐주 덴비 팅점 무제 말라키 지 종제시 차부지교타 뉴동 숨주 송아로 립거 첨튜 정신타 젠즈 뉴바 군피 정신제 덴비 중고 캐주 덴비 팅점 무제 말라 지제 차네 주니 무제기급도층族교라,무제팀부시,딩교무시,롱어진키,차구의중어别신,닝공원过他,都归托담라兄女,普通孔别拉,估计动我借期,列中卡拉,积极图,估计动就是,熟悉约不他,苦正点吧,女点借给过年,三年期,무제列控증中期,닝공원过他四年,马铁村批颠簸松归,中国무진得归托담,乌军联抗期,主任选拔,李超仪, 龙青期超过中的别墅给各地全身股萨拉巴塔提醒马泽冲着基督恩伦期马拉团购塔偏执团购了固定定色团购塔如果萨拉别马泽冲着给了去过夜朗达求购了固定购不动购时你都松住了立个马泽冲着送你罗学就可能为参拉马泽冲着普通孔别期南部萨拉巴西记者参内恰过去购塔
2: 秋天都不受他给及整顺女吧我最特别记录住一天就连这个事记忆松不是你都是三个人让给其青梅冲着顶秀他孙叔与马切把他记录起不他青梅搜索给学科怎么能给安唐部顶部松月给个青梅聚起三九政策吧就这个选拔李冰起龙个前期超过中央别墅青梅脱单表具了跟永年固定定色动了他
3: 青梅学术出色托了动画我在给各部进组用它出色托会去做过一给这么三八的表了估计动就是我最我看起青梅针对的是给了估计学生大年有点七三七呢第三期得给我它就算它听见了就像两个我来你了为青梅得给前期随举嘛了给马切把儿跳上头动给它有点离别开来提问漫画青梅来过你个
4: 真起来是不是起没过不他？噶达尔，天干了主路你的主语，即我就写不是。第个来过年别不年初，年下儿，各个人员聚集江西赣州路，沿用其三级人员送给陪聚集，从这三区接不着签约。
0: 明年把了让给给给用了给不他国人民生活昨年文生

0: 부재기 서지 튕콩 승교기 나바사바 되유바다 서지 링의 승교 표지 요구 숨주소드 개용기 종타 총기단추 직동십기 숨주소스음라 캡규 년동 죽으로 요구 조준 세번이 송 림지제나 서지 링의 승교 점도 레자카 숨동 학습 라다르 제심바다 서지 링의 기년 개내수 전부 지름 매버서유 주체소위 천수강 직동숨기기 사르주 링의 주체소월 집에 점도인 예동 학삼 예르기바타 다고르와 미팅 통주릉아기 매부추의 제지 러부치를 규제시유바타 사르지 닝도 냠소용유
1: 디그리 쿠네 비웨네츠 니체콩 중앙조수부 카소소라 중앙치자부타 롭수부 첸제부 기급초된타 디탕오유랭강지단념토 지자타 로스 징내 콩도키 자자 셈비 구치비 토담 쳇터타 토짐 로브제 구치비 토담 쳇터 로브 징종키 구치비 토담 쳇터 신십 자자 셈비 구치비 토담 쳇터 슝수면 칸키 구치비 토담 쳇터서 쳇터 칸아 빠짐 쳇버시 서토 소주 개비 쳇터 칸아 티다 지진핑키 투접 살비 중국 캐추 덴비 지소 정로기 공비 주체 저규 균형 쳇버타 지팅핑키
0: 믹수정신유배고니 개인이 체제 상세 제규디 샘제 체외 자원리 샘제 체 매급의 퇴중식도 주로 마세 등등 퇴용콘 전투 배주 제법규 개인이 체제 주요고 최발 교류기 바시 김주 록체 닝섭사지 시주 균퇴왕 락련달방타 뒤니 중미 김기 김주 록체 닝부타 묘지 닝부소 개인이 체제니 탁주 지가부의 응외벌 교류 머시체나 뮤지닝부터 차감님과서 배명의제 개니 술도 제유도 종례 무인용시의 적덕체나 초구유미 원가 등의기내주니 장의대다 뉴게 메바티시 허페이 수난 팅연 디귀지 중미 리홍기 뮤지닝부터 차감신부 디귀난 긍중토 유수조금이 뉴겐께 당화이나 용두시의 민도 제주유 무제 체제 술도 제겐 연화朝이 김치 닝보 망치원이 교제 싱타 싱피 소리 주비 긴기 서두 제바이나 표주기 진한 첨부 매비 서두 제겐 레리기 김치 록셀라 통신 시보다 김셀라 능춘 제비 내주 태가르 튕기 유지 주요 계시한 수 뒤바 인양 중국이 캬감타 괴주 최고로 전용 주제 속이 주세 도신 대난 기 적리 리타 록주 리 상마라 진탄 유지 주요 간에 대리명리 디류다왕아바라 안회허회 토사르크위기 갸르기 퉁콘 촉두표주댄시 예세디네라 댄리에 개니치제 도련치다 쇠다다 쇠십제바시 총미 개진기 재림 충충균리에 개니치제 도련타 오진체교 무행아치 조보타 규림시부로 가망아양 골기미에 제덥사바티 락렌다로티 총미를 편부토바마세 딜레기 개니치제 주리시비에 유린기 간에양 세토비유 무영아 제세 주구 총총시기 갭두 두련탄 겐제마라 차산시기 대교를 지신규 사르급에 이시디네기 년시진비토도 년티를 술두 제세타 탁주 제세 뒤토도 철기 유보통규 징아 김채닝바 술두 이시진에수 레드미네 구부티닝바타 차감닝바 랑골통네 주강도 오르지 고르칸민자 와르기디 주시의 제제타 미드블라디니 룰라시기 유보시 合肥托萨的级别列队协助协助公司列队名王永峰级。安最当作直接了电力提到叔叔所谈所不去天南级新塔新别八卦所了也外协助起义。新次提到安最新级崩塞的主播谈新别日当八百日级目不养着提到安二百女米经济特区起义预计决议。 락토 가바르니 낙토 고번니 김기 고사르 또 겐용하타 티니 튕쿵 젠도 주베 바라 원체 개니 지레니 뇨저 속에 튕다지기며 다자 개니 지레라 주공 유바타 개니 주고 추바 규로 유바시 정시젠 기제덥 제디 개니 지레 장시 지비에 담에 지리직 되니 중미 소와라 덥디 주바타 튜송 총기 기 14젠 기 토담티 장도 기 터블람 사바시간 수십 제규
1: 디글레 쿠네 비원네츠 롱징키 초크 중어베시 랑게키 디탕 원조키 컴퓨터주 라다체네 추구기와 겹요지비 쿠르교상부 응어베디네 디탕키 중국소교라 타구주 정신키 비짐튼교로 구디등금시 민알 랑게키 점린팅키 지균치치슈키 민주협주말라소교시 기용수 민주초팅력구 치카탕주라교진 갸주국주연키 듀마 가르무지용이나 타뉴슈키 민주협주서시수 립토구유 계급 초된디탕 오요련칸키 주린선바 고인홍키 롱어진키 차구의중어별시 랑게키 종탕주 지진 민주직시시키 콜규겐리라 슝룡겜리 임기 민주타 십주 균투정신타 구디교구단리 김규고점리 민주처교 유협은의 리별초소 비계동교인 시송부시 권키 민주초된튕쿵 구지록튕치부타 지진키 캐텐첸카 조준치니 균통내탕 퇴망괴내키 민주추세타 디탕토담뉴바 칠동괴 원츠 신부니베 면캉탕 종신베 면캉라이 겹요치니 슴캄타 캄소타교 진내첸카 경군소시 디자 민주소키 섭수피기 호다다니 섭수신체서교인 시주부시 티탕첩지 진내첸카키 민주섭수코딘치수 무퇴치루동교시 민알 교용소 신부니부타 순베 중주 초대면캉 창미 진내첸카키 민주섭수 코딘토부타 기후 초딘 섭수디내타 성총 초딘칸 겨주급주이캬 진내첸카키 민주섭수 코딘토부유 계급 초딘디탕 오유련칸기 주신 리하이超이 타르믹체니 기후 초딘 섭수디내타 성총 초딘칸 직도 산뇌치니 진내첸카키 민주섭수 코딘체교시 원바체나 루주도립튜 겨주 급주 공학 연기 디오크 초딘 섭수디내타 정총 초딘 강창미 진내 챙가기 민주 섭수 코딘 지도 시야 진보니보다 순비 민강내 진내 챙가기 민보 거주 바담내 정총 초딘 강타 디오크 초딘 섭수디내라 로교 치발 악동 지교타 다다 개용소 미 숨동 갸삼 담스보다 람수 티시 원수 토통 유진 균형 지구 시 숨부시
0: 디글레군의 배변에 주 니세공 송튠부소디진 계기 링류 김치 제주라 군대동부의 주지 빠짐진리에 뷰릭 링류 김치의 고주 제계체로 동화타 링류 김치의 제시 말라 투성도 동화 디회기 망피 십주 렉수 동화 갱글라 산비 링류 김치의 폐계 동화소 초듄티 지주단 지덕섭단 신부등유 자주 주신랑 튠기 기레기 링류 김치의 튠세의 심주 사비라 흉류 격교로 규모 동주다 김치의 춤라타 유럽대내 소소 링류 김치의 냠래대내타 강보용기 링류타 청진 김상기 배수연 강보구지시교로 갑교로 지역구시 등유 링류 김치의 냠진 냠투대내비 강내라미디 자취주신항 링류 김치의 튼제 링류 젠기 림이 등조 세시마라 투성도동화타 링류 김치의 냠진 냠투소 센덕정신기 계급기 세지 경류로 수연에 락다라 제디 강보 용기 링류 시직진 냠지 공필라 군디 교부동 괴시 가세등유 중국 지소 전리강 노베 특주 심주강 춤제 쿠르교타 제주 심주강 기조진 인샤오 화이 다텐기 시주낭 코주 뒤장타 제시지 교로 셰프슐리 교르제 제부규 링류 김제디 민용세기 제르스윤 제주니 민망뷰 군편 제주도 교로와탄 투송 김산 제수타 김주 록제 진통제기 퇴내제다 시부 인부르용화 구지진대 난국야치로 동화타 퇴부르 체외 제주라 니지체 유지지유
1: 미미다지기 난주 락바르 추기지
2: 미미부지기 난주 러부르 추기지
1: 추추디지기 난주 추주 렘바르치
2: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人的这碗里，恩济点点，杨春。